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의 투탕카멘의 비극, 제왕의 계곡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조난당한 무덤.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기의 수도는 닐강 동쪽에 있는 디비스입니다. 디비스는 금연적이 넓어 닐강의 동서량안에 분포되어 있는데 동쪽에는 왕궁과 신전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서쪽에는 무덤들이 많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종교관에서 볼 때 동쪽은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자의 집이고 서쪽은 태양이 지는 곳, 즉 죽은 자들의 집입니다. 그리하여 서쪽에는 제왕 계곡을 포함한 여러 곳에 역대 왕들의 무덤이 촘촘하게 널려 있습니다. 제왕 계곡은 닐강을 사이에 두고 록소르 신전과 타르낙 신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6세기에 파라오 트트모세 1세는 계곡에 와서 자기가 죽은 다음 다시 환생할 자리를 보아두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토트모세는 자신의 미이라가 도적들 손에 망가져 영혼이 쉴 곳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자기 무덤을 이 골짜기의 벼랑을 파고 그 속에 숨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이네니라는 신하는 전쟁포로 100여 명을 데리고 무덤을 만든 뒤 포로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비밀이 새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투트모세 1세의 이 기발한 선택은 그 후의 왕들도 본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전까지는 피라미드식 무덤이었는데 이때로부터 500년간 이집트의 왕들은 모두 계곡에 굴을 뚫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파라오는 물론 귀족과 부유한 자들도 다투어 암벽에 굴을 파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무덤에는 조각상, 전차, 무기, 족배, 가구와 각종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런 보물들은 제왕들이 오시리스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자 광명의 세계에서 향수할 사치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치품들이 있었기에 이 계곡은 도굴꾼들의 천당으로 됐습니다. 죽은 자의 보물은 산자의 탐욕을 채워주었으며 천국의 꿈을 실현시켜주었습니다. 엄청난 보물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욕심을 채워주었습니다. 누가 재벌을 얻으면 누가 곧 거부로 거듭났습니다.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은 무덤이 도굴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백방으로 무덤을 숨기려고 했으며 또 무덤의 건설자들을 모두 죽이기도 했습니다. 토트모세 1세의 무덤을 설계한 건축사 이네니는 토트모세 1세에게 폐하의 무덤은 제가 홀로 건설했으니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시름을 놓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파라오를 안심시켰습니다. 무덤 건설에 참가한 일꾼들의 운명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을 영원히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굴자들은 묘하게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상폴레옹이 로제 타석을 포함한 고대 이집트의 문자를 해독해내면서부터 모험가와 고고학자, 문물업자, 그리고 도굴꾼들이 구름처럼 이집트에 몰려들었습니다. 1818년 7월 5일, 이집트 정부의 조사관이 도적의 안내를 받아 처음으로 제왕의 계곡을 찾은 뒤로 오늘날까지 제왕의 계곡에서 도합 64구의 무덤이 발견됐으나 유감스럽게도 무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사관과 일꾼들은 마구 짓밟힌 미이라들만을 찾아 박물관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마지막 기적. 투탄카멘의 무덤을 발견하고 발굴한 사람은 영국의 학자 하워트 카터입니다. 그의 후원자는 영국의 귀족 카나본 훈작이었습니다. 카터는 고고학 지식이 풍부하고 책임감이 강할 뿐더러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는 학자입니다.
카터는 투탄카멘의 무덤을 발견하면서부터 제왕의 계곡에서 옹은 30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덤을 발견하기 전에도 그는 이미 10년 동안이나 제왕의 계곡을 누비었으나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카터는 람세스 6세의 무덤을 건설할 때 만들어졌던 오두막 밑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람세스 6세는 투탄카멘보다 훨씬 뒤의 왕이므로 그 밑을 파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22년 11월 3일, 카터는 오두막 한 채를 헐었습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돌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무덤의 입구로 가는 층계임이 분명했습니다. 카터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투탄카멘의 무덤이 맞다고 해도 이미 도적맞은 빈 무덤일지도 몰랐습니다. 계단 16개를 파내자 수리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은 봉인이 돼 있었습니다. 투탄카멘의 도장이었습니다. 카터가 떨리는 가슴을 붙잡고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 그 안은 돌과 자갈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년이나 찾아 헤매던 무덤을 발견했지만 그는 잘 참았습니다. 카터는 그 무덤은 카나본을 기다려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보를 켰습니다. 11월 24일, 카나본이 허겁지겁 영국으로부터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첫 번째 출입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도굴꾼들이 뜯은 흔적이 있었지만 별로 도적맞은 것이 없는지 그 뒤 다시 봉인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걸려 통로의 자갈더미를 치우고 나니 두 번째 문이 나타났습니다. 11월 27일 두 번째 문도 열렸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카터, 카나본, 에블린, 갤린더 네 사람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황금 옥좌, 황금 장의자, 마차를 비롯한 무수한 금붙이들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벽에는 화려한 벽화와 돌 조각이 황금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하나가 귀금속이었으며 수천 년 전에 이집트 문화와 삶을 알 수 있는 값진 문화재들이었습니다. 여태까지의 이집트 문화사를 다시 쓰게 할 보물들입니다. 네 사람은 그 자리에 굳어졌습니다. 1924년 2월 17일, 카터는 세 번째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카트가 돌을 드러내고 구멍 안으로 회중 전지를 비추자 금빛으로 빛나는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금빛 벽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 금빛 벽은 미이라를 넣어둔 엄청나게 큰 겉관이었던 것입니다. 어찌나 큰지 겉관과 벽 사이에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틈밖에 없었습니다. 길이 5m, 너비 3.3m, 높이 2.73m에 이르는 거대한 나무관은 온통 순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카터는 현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벽에 또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방에는 커다란 금빛 괴짝이 있었고 괴짝 둘레에는 여신상 넷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보물 창고였습니다. 차례로 현실 안을 둘러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신비롭고 장엄함에 질린 듯 할 말을 잊고 그저 입만 벌릴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뒤로 가장 큰 보물이라 일컬어지는 투탄카멘 무덤 발굴은 무덤을 찾는 데 6년, 보물을 조사하고 옮기는 데 또다시 6년이 걸렸습니다. 1927년 2월 3일, 네 겹으로 된 겉관이 열리자 노란색 석영으로 된 돌관이 나타났습니다.
550kg이나 되는 붉은색 화강암 뚜껑을 들어올리자 마침내 석관이 나타났습니다. 석관은 주검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인형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석관의 뚜껑에는 소년 왕의 초상을 새긴 황금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순금, 눈은 흑요석, 눈썹은 푸른 유리로 돼 있었고 두 손엔 왕임을 나타내는 갈고리와 도리깨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관의 뚜껑에는 례복을 입은 소년 왕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석관을 드러냈을 때까지도 남아있는 관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두 번째 석관의 뚜껑을 열고서야 그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세 번째 석관은 온통 2.5 내지 3.5mm 두께의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순금 뚜껑을 열자 마침내 미이라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온몸을 아마포로 칭칭 감은 미이라의 얼굴은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이라를 겹겹이 싼 아마포를 해치니 온갖 보석들이 143개나 들어있었습니다. 18살밖에 안 되는 파라오가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려던 황금 보화는 이토록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어림짐작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사신의 날개와 사막의 불. 음침한 무덤 안에는 파라오의 저주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누구든 파라오의 잠을 깨우면 시신이 그의 머리 위에 내려앉을 것이다. 한 신상의 뒷면에는 나는 투탄카멘 보호자이다. 나는 사막의 불로 너희들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씌워져 있었습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무덤에서 모두 나왔을 때 갑자기 광풍이 일고 독수리 한 마리가 무덤 위를 스치면서 서쪽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서쪽은 이집트의 신화에서 다른 세계를 의미합니다. 또 독수리는 이집트 왕의 상징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은 불길한 징조이며 파라오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겁을 먹었습니다. 5개월 후 카나본이 죽었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모기에게 물린 후 급성 폐염으로 죽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투탄카멘의 왼쪽 볼 밑에 상처 자국이 있는데 카나본이 모기에게 물린 위치와 똑같다고 합니다. 투탄카멘의 무덤이 발굴된 후 6년 사이에 발굴에 직접 참여한 14명 중 12명이 죽었고 관련된 사람까지 포함해 22명이 사고나 열사병 등으로 죽어갔습니다. 1939년 3월에 카터도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학자들은 무덤 발굴에 참가한 사람들이 죽은 원인에 대해 심각한 조사를 했습니다. 강한 박테리아의 번식으로 인해 죽었다는 주장과 무덤 안에 강력한 독이 있어 그 독이 피부에 묻어 죽었다는 등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온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죽은 원인을 정확하게 뒷받침하지는 못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파라오의 저주는 여전히 효과를 보는 듯했습니다. 1966년 프랑스는 이집트 정부의 투탄카멘의 무덤에서 발굴한 문물들을 파리에 가져와 전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집트 정부에서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문물을 책임진 무함마드 아브라함이 꿈에 경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이 문물이 애굽을 벗어날 때에는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프랑스의 요구에 제3 거절했으나 이미 대답한 사항이므로 할 수 없이 문물을 싣고 파리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저주가 나타났습니다. 길에서 아브라함은 차에 부딪혀 죽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사람들은 나름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은 죽은 사람들 모두가 투탄카멘의 무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라오의 무덤에 사람을 죽일 만한 그 어떤 힘이나 장치가 과연 있단 말인가? 나 젊은 투탕카멘은 여전히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수장했던 보물들은 모두 카이로의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지어 투탕카멘의 수호신 여신상도 투탕카멘의 신변을 떠났습니다. 다만 무덤 벽화 속의 여신들만이 그를 위로해 줄 따름입니다. 투탕카멘은 아마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왕 계곡 내에 60여 구의 무덤이 모두 발굴됐으니 아무리 깊은 곳일지라도 더 이상 영원한 안식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육체가 죽으면 곧 모든 것과의 이별이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투탄카멘의 비극, 제왕의 계곡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행. 어느 문화심리학자가 독일로 박사과정을 밟으러 갔을 때 일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논문 발표를 하는데 자신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의견을 발표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와 저 학생들 다른 점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필기법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카드형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다 중요한 내용을 적은 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자신만의 언어로 밑에다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창조적으로 잘 편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카드를 이리저리 맞추면서 위대한 사상가들이 공부했던 흔적을 찾아보면 저마다의 메모 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어로는 저델 카스텐이라고 한다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주 위대한 사고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정도로 말이죠.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어릴 때는 정말 작은 일에 발끈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조금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해 폭이 넓어지는 것이겠죠. 후배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 아직은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취업에 떨어졌을 때도, 그래, 어떻게 한 번에 붙을 수 있겠어? 떨어질 수도 있지. 다 좋은 경험이야.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다 보면은 세상에 화낼 일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조금은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려드립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계속되는 걱정과 초조함으로 상징되는 불안 장애는 때로는 뇌 건강이 나쁠 때와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종종 약이 필요한데요. 치료약을 제외하고는 운동부터 심호흡까지 불안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불안 증상의 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도 있는데요. 아래 불안 증상을 감소시키는 식품 6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에는 건강한 박테리아로 불리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데요. 이 요구르트는 정신 건강을 비롯해서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캐모마일입니다. 캐모마일은 각종 항산화 물질을 듬뿍 품고 있는 허브인데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염증을 감소시켜 불안증 위험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D 등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EPA와 DHA는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황도 좋겠습니다. 항신료의 하나인 강황에는 뇌 건강을 증진시켜서 불안 장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화합물인 커큐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동물 실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큐민은 신체가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DHA를 더 효과적으로 합성하는 데 도움을 줘서 두뇌에서 DHA를 증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차도 좋겠습니다. 녹차에는 엘테아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뇌 건강과 불안증 감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엘테아닌을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 박동 증가와 같은 불안증과 연관성이 있는 심리적 긴장 반이 감소하는 것으로 체험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몬드가 포함되겠습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는 불안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랑. 마음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비결은 먼저 마음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없습니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최대한 낮추고 최대한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는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그 마음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마음은 상대방을 더 위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성숙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숙한 마음은 채워주는 마음입니다. 성숙한 마음은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싫은 소리도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감정도 잘 소화하고 상대방의 결점도 잘 덮어줄 수 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을 얻습니다. 마음을 얻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음을 얻는 순수한 지혜를 가져보십시오. 마음을 잘 만져주십시오. 마음을 잘 치유해 주십시오.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류철석의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